0: 이번 홈쇼 말고 이 와이셔츠 와이셔츠 사봐 신마스니까 내가 이제 홍금 신마스니까
1: 예 에레 ο γάτσος με μεζέλει πόλε. Λόγι, εσύ το κοντά μου, οκ. Λόγι, λεπάει να πάγει.